0: 得了，喂，你把啲咁嘅嘢搞啊你！
1: 掹住我啦！
0: 我唔掹住你跳噶啦，放手你跳嘅唔得唔得！哎呀，咬我你咬我你咬我！哎呀，
1: 你难掹烂我件衫添啦你！
0: 掹烂就掹烂啦咩啊？